원하는 나 유비 말로 밤 인겐 겨울이 나미비야 Shout out to my baby honey Now you be my girl you Demi yawani na biliya Adimanti olawo Shukon ana lafiya Adimanti le lori Aye wa tondori